0: 오빠야.
1: 리나, 하이.
0: 하이. 아유.
1: 바게마나 콘디시모?
0: 야, 세퍼티 이니. 마시 세삽. 단 데맘. 주가 스디킷 람마스 요.
1: 버타할라 야, 린. 카우 파시 섬부.
0: 이야.
1: 아쿠 체리타 야. Punya saudara, dia habis melahirkan. Ya, mirip kamu ceritanya. Dia positif COVID, tapi akhirnya sembuh. Kau akan membaik, percayalah.
0: Terima kasih, terima kasih.